맞아 눈이 모이 양내다 무라 도진 걸어봐이 깻니와 무라 약바 샤베게이 살로가 피궁리 모이 하벌레 꼬롬띠 부산이 묵도이 땅을 내 자네니 샤바 땅이 놓잖아 낭나이

엄마야 달라 마칭라 사가라바도 요크르 비디 요크르 야나 엄마야 달라 야길레 마요니 비디 야기 벼부니 비디 오바리레 강고로 마니 쇼코로 비디 코로 보이차야 엄마야 달라 마니레 사달라 영이 파이나이버 오파니레 사달라 영이 파이나이버 비디 사고버 비디 뜨냐이버 비디 나릉나이로버

나니 국대이크 나무 꼬부자 예랭진도 밀등아 하동 마루 바클라이 무태룽 좀만 장극 어여글라 사근아 요고 뜨게난 꼬마야 뜨마다 잉노 마야 잘목